가로기 컨젤 따베리 버싱부 따라 암노 옥제리 구름제리 내시기 더럼다 부제락리 스페셜 프로그램 더럼어시다 담제리 오거스트 하기 다이리 더럼란 톡제리 버싱디 가이트리 사랑템 아마디 해리션 개삼

미굽다기 봉자 봉자하다기 눈밑 눈밑다기 다 아숨아숨 짓기바나 나시디 오거스타 마수 타기 타메이 여우락리 탑탑 주바 농기 마락다 마우사 라이리엠비기 암리타 속라바 하이팔 레이팔나 마카판나 이상상나 호바마탐 마탐마시기 이싱 눙시타 야우리 닝싱바 눙시바 아마디 닝담바기 이홀

HIV가 사고 너는 힝리버 미워 싱부 한탄에게 행바 아마디 따티 다워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웡싱가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싱다 따티 다워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말할 마톰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간직해 베이세 세계 로이나 세석범이 세이다 공브라일럿범 디네 서문에서 베이세 란톡서 볼로이지리 아돔 다비디 바스 아카스바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니

0: 이람담 이래 짝이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서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카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카리 카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Lakaduri Bamanipurgi election da candidate Ubiningiba Singhi Wakalun Fongtok Chanaba Amadi Miyam the Masak Tak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Pogwa Radio Gi Kutanga Sandoknaba Matam Tamj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am Sigidamak Ag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0: 이 뱀아, 랑리야, 나 시디 가랑 간드라.
1: 갈래, 아이 나 시디 클래스 말로럼 드라브네.
0: 아이마, 그이도 그러게 나 상암 드라브로. 그이노, 나마이 나미 또 이행 보다 이놈 놈아이 되네.
1: 이마, 아이 그 슈토 디다.
0: 그이도 그러게 네, 나 상암 드라브다 나타나 나 토아이 슈놈아이 드라브로 낭보. 나티 가나나 가리 하이라 게.
1: 이마 낭세 와임 왕이 보, 그이 슈토 디미.
0: 아두디 까이도 보기에 클래스 벌러럼다나 라이바
1: 숨탈라바
0: 탄바 하이베스부 파기로 미네 능부 나오이나 하이나라 모이드로
1: 하이나 자라가 하이나 자레다나
0: 능시부 감도 우도이노니 아이세 능기 칸마다니 아이 아이
1: 이마 아이 로이나 칸이고 아이기다마 칸두나네 이마나 아렘바도 와비게누고
0: 이마 폴라이도 바이카루네야
1: 아 스파이더로 이마 아이 로이 칸기
0: 비로우세 아이 바이기 비로 할로?
2: 할로? 이마? 랑리 레이브로?
0: 아, 레이 레이 마 상암다 브라 까이노 폰가 빠이 카트레 세세세 림비니 응다 빠이오세
1: 할로?
2: 할로? 낭봉 아우러보 하? 나디 낭봉 아우러보 하이브니 라스피로 까마따 상암다나 한크리브니 바 호지라오 오자사오 불러볼라 할로라
1: 까이노 낭 앙이두보 아이폰 탐하게고 탐해
0: Pai katre ni mama na bigi phone ka sia. Ah, biragi nu pini ko ma se. Nang bo kamai ngang na sigei bo. Na ma na bi do chawram la ni bi ma.
1: Ima, aing akta po tha ge se.
0: Ho na ma na bi na ho na ri do. Nang gi phana ba ni. Kana lo ni gari thau jala isina.
3: Ima. Ima. Lang lin du ka dom lai khre.
0: Lai ba ni ma gi ka da. Pamong da ne hiplam gani changu changu chang
3: ima masi lakna ba wa dori
0: du ni ni be malim bi nang bo
3: ima ngasi se mi e makha social welfare department da deputy director oi bane ba man langin bu amna pam jaba adu da ngasi se sakhang na han gi hada na ikoi ozam amna sin bane pung mari da college da lakadam
0: Aduh dah kaya dora ba.
3: Aduh kan ya, masa ada supaya anak hai graba ni. Ya bu ya ninge, ya bu ya ningdre. Cakap matang tak minar ga, luar itu na.
0: Hoi ni.
3: Aduh kan mana pung ahum tak dinge itu na. Last period kama tu canggam tu na cingkir bani. As, aduh dahgi, ikut ozam ayam se, cuk na betari itu na na. Phone na, ngasilak piranu. Ikut ozam ayam gi emergency meeting amalai dia itu na na. Hai do khrine bai ma
0: asini ne magi hauna bi se lembia madu mato oina ba mukta sinbi yu ko noi mayam changdana
3: adu hi ne bai ma aina lai se sei gi na lai ni madu
0: changu changu ima sa ga lo la ke kuina phamu ko
3: hoi ma
0: phamu phamu

0: 히트 하이르기다.
1: 하이비유니.
0: 이비에만낭 아쿠잉안 부기 와클 타도 마기 타박 오이나바 콧나바다 아쇼우바 마탱 빵 비리바 누파두기 마산 피가 하이나 싱나바 아이코이 디비에마 낭가 마가 마리 레이네 칸데도 누피 마사두기 마파 마마가 야나 키바시 낭바 부타박 하빠 아두가 마산 누피 부낭바다 타자바 하이두나 낭바 부타박 칼한바니 아두가 혹시 낭바나 이비에마 레이바시나 야바 꼬부 레이트리 아두나 우파이 레이타두나 이비에마다 하이자기 하이나 락사리바니
1: 그래
0: 이비에마나 마가 루홍 바기 와클 타도르가 피나마 로에리 이비에마 랑렌 이니나 하이세 낭 누구디 누가이라모 아두 아무 탁한타비 아 이비에마 나마부 도터 담바다 마틴 수야암나 빵이 하이나 따제 아두부 한다케 와밤세 아한라만 친나 신바니
1: 와밤도 난백이 와레 보이세 아이 랩자라로
2: 마니 이비마 아두게 와밤 오이르바디냐 여비로 야라니 아이 코이기 와디 이사누 비나 하이리시나 아로이바 오이르산 아두부 아이나 간자마다 이몽루는 이사하는 비는 나이거든요 가야디 누아이라로 마니 이비엠 이마옹시 다리와다노 마옹도나 하자바니냐 야는 통나 파말리 여비로 아이 이사하는 비제 따라이 따라이 비누 비나띠 모탐기 라이리 가이비니 아두게 바탕다 도론 따오는 사리
0: 아이 내시다 라이세 라나 수칸 비간 아두가 아이 라아미 하이바세 응안바다 수 하이라카노
2: 짜비 거야래
0: 짜짜리 짜짜리 비마
2: 가리 토니에나 시다 탁로바 아침 못 누면 아마 태어나. 아이 코이나 하이버신도. 난 야기다 버니바. 마니 아파오비 똥한 비야시. 마고 마니 용시다 라가나르리 바 와도 까리노이바. 마치 뿌나 먹세. 내가 돈 망하자네. 아이 코이브 미나 우실 한 번 야브로. 하. 아이고 뭐 미나 우실 때 뭐야 뭐 미나 이봐. 뿌나 먹세. 내가 돈 망하네. 이봐. 뿌나 먹세.
1: 안보다 본독해
3: 아프리 जिस व्यक्ति को कॉल किया है वह अभी दूसरी कॉल पे है
1: कहां गवारी सनरिन हमको तो सिख इसे कहीं की नंग ने फोन पाए तेरे पास फोन पायो कहीं ने फोन पाए तेरे पास

0: 미워해 보기 말이다. 눈치봐 마소 똥기분 치대와이 통나봐 해보세요. 미뽕 코딩 먹기 라이벅다 뻥나 톡다만
1: 이니냐 하이비리버 왔어. 아이고 강멍엄드나 와네.
0: 아이가 나 마가다기 까리 수레 있다 빈두 비마 사두나 헤일리 하이리버라.

0: ꯍꯧꯖꯤꯛꯇ ꯍꯥꯏꯕꯤꯔꯤ ꯔꯦꯗꯤꯑꯣ ꯂꯤꯂꯥ ꯊꯩꯈ꯭ꯔꯕ ꯏꯆꯦꯜ ꯂꯤꯂꯥꯁꯤꯗ ꯁꯛꯇꯝ ꯂꯥꯡꯈꯤꯕꯁꯤꯡꯗꯤ ꯗꯣꯛꯇꯔ ꯉꯥꯟꯕꯒꯤ ꯁꯛꯇꯝꯗ ꯃꯣꯏꯔꯥꯡꯊꯦꯝ ꯄ꯭ꯔꯁꯥꯟꯇ, ꯂꯥꯡꯂꯦꯟꯒꯤ ꯁꯛꯇꯝꯗ ꯅꯦꯄ꯭ꯔꯝ ꯙꯅꯄꯇꯤ, ꯂꯦꯝꯕꯤ ꯂꯣꯡꯖꯝ ꯋꯥꯛꯆꯤꯡꯂꯩꯃ, ꯂꯥꯡꯂꯦꯟꯒꯤ ꯃꯃꯥ ꯌꯦꯟꯁꯦꯝꯕꯝ ꯔꯣꯃꯣꯂꯥ, ꯗꯣꯛꯇꯔ ꯉꯥꯟꯕꯒꯤ ꯃꯅꯦ ꯍꯖꯥꯔꯤꯃꯌꯨꯝ ꯎꯁꯥꯔꯥꯅꯤ, ꯃ꯭ꯌꯨꯖꯤꯛ ꯑꯔꯕꯤꯟ ꯁꯒꯣꯜꯁꯦꯝ, ꯂꯤꯂꯥ ꯏꯕ ꯀꯩꯁ꯭ꯌꯥꯝ ꯀ꯭ꯔꯤꯁꯅꯅꯤ, ꯂꯤꯂꯥ ꯄꯨꯊꯣꯛꯄꯗ ꯇꯦꯡꯕꯥꯡꯕ ꯑꯁꯦꯝ ꯃꯪꯂꯦꯝꯕ, ꯂꯤꯂꯥ ꯄꯨꯊꯣꯛꯄ ꯃꯥꯏꯕꯝ ꯏꯁꯥꯀꯥꯟꯇ.
1: HIV가 사고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의 영바 아무디 따티 따위는 따위로이더군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기 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워 신다 따티 따위는 따우바 마코이기 마랄 마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바디 엠버스멘드 컴플레인 따위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da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aw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wbi hiv 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ꯈꯔ ꯑꯄꯪꯕ ꯃꯤꯅ ꯇꯧꯒꯗꯕ ꯊꯕꯛ ꯍꯦꯛ ꯇꯧꯔꯝꯕ ꯑꯁꯦꯡꯕ ꯃꯤꯑꯣꯏꯔꯁꯨ ꯃꯥꯅ ꯃꯤꯡꯗꯨ ꯂꯤꯁꯇꯨ ꯏꯁꯜꯂꯦꯕ ꯑꯗꯒꯤ ꯍꯩꯐꯥꯠꯇꯕ ꯊꯕꯛ ꯍꯦꯛ ꯇꯧꯔꯝꯕ ꯃꯤꯗꯨꯁꯨ ꯃꯥꯅ ꯃꯤꯡꯗꯨ ꯂꯤꯁꯇꯨ ꯏꯁꯜꯂꯦꯕ ꯑꯗꯨꯅ ꯃꯥꯅ ꯃꯤꯡꯗꯨ ꯂꯤꯁꯇꯨ ꯏꯁꯜꯂꯦ ꯍꯥꯏꯕ ꯃꯇꯝꯗ ꯃꯥꯅ ꯃꯤꯡꯗꯨ ꯂꯤꯁꯇꯨ ꯏꯁꯜꯂꯦ ꯍꯥꯏꯕ ꯃꯇꯝꯗ ꯃꯥꯅ ꯃꯤꯡꯗꯨ ꯂꯤꯁꯇꯨ ꯏꯁꯜꯂꯦ ꯍꯥꯏꯕ ꯃꯇꯝꯗ ꯆꯥꯛ ꯊꯣꯡꯉꯦ ꯀꯃꯥꯏꯅ ꯊꯣꯡꯒꯗꯒꯦ ꯍꯥꯏꯕꯗꯨ ꯈꯪꯉꯦ ꯑꯗꯨꯒ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ꯕ ꯃꯇꯝꯗ ꯃꯥꯅ ꯆꯥꯛ ꯊꯣꯡ 도 파자 그래다 노이 그래다 싱 그래다 아다이디 숨을 짜맘 주포라 아더니 아이 짜맘도 기동다 신신 매역도 짜맘 주 비럽니네 미러보는 에 닝도 서건 요르머니 파두 카림 민코게 가다이 데이노 그럼 하인 또 오늘 숨한 걸었거든 지상 이나 호브라 가도브라 에 그래도 이나 보노다 다만 사람들 가래 또 비기네 에드 에 하드디 그 뭐 행 락트르디 미도 할락트르디 그만 또 봐 에 할락니다 이 행보다 마음통 닮을래 대바 외와 가이다 닮을래 미말래 한다 할락트르디 그만 또 봐라 좀 딱 할락 보시다 악버스닝 토고르즈 군범 강극들에 보세요 아니 샤우젤레만 해라 아도 엄마 박한 칼로노 그럼 라디 그만 또 니는 그럼 또 아주 저렇게 되는 아이기 나는 원신업을 리스트를 해라 나야 로이라게닝 토 아마 그 와리에 생겨도 봐야나 과 이로이로 만 악버기 마밍도 있을래 봐 펑버기 버랭드다 아니 실리자레 피레 아데가 노신 악버스는 숨이엔 그렇고 에 마선 파타라 가로 에스카이기 노비로 볼는 나이 밍시데 이리제 이닝 토 라카니라 오이주 캉다바 가나노 오이주 캉다바 거리 이닝 토기 타바고 마 파라가 파시 도고니 에도 도고니 에 나나 이신도 타비로네 도보다부 이닝 토로 파르도도 까다이 데이노 Mamming Matajo Kangram in a canan over Parodoido. I hear Agbarzi Kumiada than a lady. Lakanida, my soldier lakway I die. Karigumama lager dinang the evening, she commanded to run upon the iris. Ninto, heck lager no go, in togging to look toks and yama. At the other word in why don't go in to eat the aduga, in togi, a hang one of pumdo. Ninto look tok for giving a hang one from the Sagon poor, even Nipado, who is a near Iowa. Masuk panggil ni lah terus ya betul tak? Pasal tu loktor sakit. Aduh, no port saya iwan berlebih aja di. Kanano, karino, mana kerana mahina thak puno. Ining thong, mana kangbir rasu? Ining thong ke sabah sih dah lagi. Bapa, saya angkau thok tena. Ma kangbir yangu, kari lekai tu, nang lekai lekai tu, na pasalah hangga. So kita tu na ining thong na kita ang sumat pagi. Kita ang apa am betul ni hendak kita na. Pasal tu pitho ubudu. Laga di pay, lakra kat ining thong ke sini exam itu mangu idrai. Akbar saya ngatang luk teragak, mana kelak biro bolra. Saugen terobong tu saugdana. Nang nene marak-marak ta iki semai nene kita ngsoi bese masih ngakpi begitu mukta mana sih ngasih sunungon tu pigi ena. Hal ini mana ada lulak pada amuk soan selagu mana api ye. Aduh mai nene mampu mana itu. Ya amnungai nene panhi ye. Ko. Aduh masengi. Nungai jengga muna resi ko. Asih gitu warisi soi daluar.
1: Angsa. Na koi bu ngasigi warisi nungai bro.
2: Nungai.
1: Ko, koi gi Akbar na apang batangi bodo ko. Birbal di matam lepa kibul ta lau sing sing bani na Akbar se tum apang badum tayo ba. Yare ko mamangi warisi jesu koi Akbar se apang badum tayo. Adu ko Akbar na apang batay hai dana mana birbal da sau kibul gi wadi lai te ko. Adu mana gi lau sing du kang bani na mana he na dum mangwan da mana piraga mabu puning tau gadle ko. Le bak mbasida mabu. Bible gumami lebih mat

아카시 반인팔 봉포마스테 타비레시 레이박닝바 아마디 라이솔리세 마탕마탕오이나 구돌기 아한베달로비레시 레이박닝바 이세이다 슈티 상감기 세색로이싱나 색바 레이박닝바 이세이 사이링바 엘랑밤 노빈 젠드라

0: 제 모엘이거든.
1: 아이 샤프스바나 땅콜라 하이리보 하이시는 시부 아신 모엘이거든. 아이기 샤라니 너무 보내스카 기베르기 마팜 강드는 마한크라바 아두게 아이기 샤프스바나 사드 특별보나 행리 하이비든 마가이라바 아두게 마기 타와이 먹니 하이드로 칸누나 탐리바 베메코나 플레인 크라스 타우기는 시크라바 아이기 샤라는 무도 그럼 내릴렘니
0: 여기 있는 사크리
1: 너 거의 애인 복잡이 장악되니 여기 막 있는 사크리

0: 에이, 넌 바이드 가이너. 아, 가이놈이 넌 바이드 봐.
1: 가이놈이
0: 바이드 봐. 가이놈이
1: 바이드
0: 봐. 가이놈이 바이드 봐. 가이놈이 바이드 봐.
1: 가이놈이
0: 바이드 봐. 가이놈이 바이드 봐. 가이놈이 바이드 봐. 가이놈이 바이드
1: 봐.
0: 무슨 가지 후타게 돌미니? 에이, 낭 후타게 돌지까 이게. 하, 낭 실가심 무슨 옛날에 해라기노. 하, 아이 고인이들 레이브 이몽미 후타트라 싫어? 아이 심은 옛날에 낭 피해라더라마. 에이, 낭 레이브 대시 그나마들은 눈 시비드럼니네. 낭 얌 신인가 디에바. 낭 섬도.
2: 아유, 토이바. 안녕하세요, 시기 있게 말할 때 두는 포리브나 토이바.
0: 다마, 머시가지 후타게 떠라미 또.
2: 그래,
0: 후타게 떠라미미냐.
2: 아유, 그래 이러나 이나 후타들 시기 떠라.
0: 그래, 그래 다마가 이왕하는 부비지.
2: 돌려. 아니네, 샤프 좀 못한다. 능기 그래나 토래.
0: 다마.
2: 낭가 시보 효이가 나노.
0: 다모. 다모게 우지키도 보 아이브가 나노. 다모게 우지키도 보 아이브가 나노.
2: 마카다르가노. 낭 아이 나오는 때 아이세 낭이 내야 하는 때 크노.
0: 다모.
2: 아득 복시 헬픽 바 아득 와클 텐바. 와인 폭록방 남자들이 다모의 눈 없는 싸가 뭐 싸가 세 낭을 끓이기도 먹대 강미 대. 대대 예쁘스바. 하여 후시 가리기 너무 탈리바라 가리기 말하는 게 너무 땅한 것이는 후시 탈리바라
0: 다모 아이디 강디 아이따 시험을 강대버리
2: 가리기 강대
0: 다모
2: 능 에이시 뽀미네 대하이드나 이브 용무시대기 딴 톡보 밤내네 들을 토해봐 이하문의 칸바디 이하문의 밤바디 이하문의 능무능 시바디 가나는 숙강로에 이 쇼르마크들 강대버리 것도 해봐
0: 아이 코네 다모라 이거나 숙강은 서울수 아이브 가리란 뭐 타박다고 그러기 나 때는 거리 라면 욕하게 해봐
2: 아유 아이기 샤누 삐라니 마 펌크라이 리사케

0: 한번 쉬고.
1: 아, 매절동기 좁네.
0: 입에 어디 매절동기 가난.
1: 아이 매절동기만 사는 비야 한네.
0: 무시봐. 네 먹이 있으려나 오까야 네 쉬우리.
1: 아이 있으려나. 아이 있으려나 아니지. 아도보. 아이 나오는 비디. 그래 마키바. 나시 바오티 방캉나레리. 바바. 바바나. 아무래도 야는 속도나 살리바 이세해도 봐봐. 그나 아무 공도나 땡 다리비는 봐봐. 나 사야도 다니게 봐봐. 아무 때가 살고.

따비리, 산옥점 안일 넣콩바 색소폰. 마칼무체를 토롱께 아산독도네타 한자리바시 아카스바님 파기 상하이 채널리기니. 남이당기 토름다 수망리라 농마하이기 리라시게 루이바 사룩수 따비크레 하우직 마카타나 상하이 채널리시대 란톡체라

0: 나하롤기 콘젤 토람다 뿜나마푸 타람녹 체리 크룸제리 나시게 크기 토람다 푸제라클리 퀴즈
1: 나시게 퀴즈 컴피티션 아시다 사룩야비가 더리버 콜레

수만배 우러온 킹그랩이라 내가 미국도 띵강아 빤그랩이 눈지 않으니 빠누비 빠강일날부 티브나 내랑일리 쿨리즈닝드나 빠홍제브니 눈자 아빠 품무 띵자는

0: 미오이 그 아마드수 밑단 도브세 시암 파바보니 밑더 아속벌레로이 아카이빌레로이 미쁨 쿠데망나 단 도브 야헤베세 이사카탄 캉마나테나 마얌 뿌나막다 산독나바 아이디 욤데레이수 회 이마나 바싱부 오게라 폰다 소셜 미디어도 오게라 시기시다 어웨니스 산독바기 알람시다 파티시페트 도비나바이나 이 아함바다 탐자게 하베디 한다키 락리바 25th August 기 September 당니 판보 아코이기 네스텔 아이조네션 포트나이트 옵저브 도브기 땅탁시수 라우라가 tabiri basing sina adung matik awareness se khangdaba mayamamda si I donation to bai yai adigi I donation to basi da paisa changwai isha se nare diabetes nare bp nare ai to bai yagadra adu mayam tu tarkar amtale ti mi pum khutem na donate to bai yai adu bai yai ya de authority na tawra kadabani aduna akhoi na ngasai thamjagi ba manipur gi oina di manipur state I bank akhoi lam fel patale riba state ophthalmic cell de testo ga leiba du da chatpi du na pledging to bi amadi ngasagi aina thamjagiba phone number aduda amuk taudana asigi maramdo khangbidana akhoigi khona hanjaninge na ei thamjage adoga akhoina ngasi middan taugibasina mipum anigi mit unaba life su nuaina ba habdo adu phangduine habisi maga ei thamjage aduna ngasagi aina hajegiba phone number do ai amuka hanna thamjage 7085290416 amuka hanai jage
1: 85290416 Control of Blindness and Visual Impairment, National Health Mission, Directorate of Health Services, Manipur ga. Akashvani Imphal ki studio da ngahak unabagi tanjapi na biba Dr. Bu Aroi Boy na amukka hanna thagat pafongdok shari.
0: Khoiram jari.
2: Mid dan tausi anoba mangal PC hair bahiramasida Dr. Bikram Singh Khoisnam, State Nodal Officer, National Program for Control of Blindness and Visual Impairment, National Health Mission, Directorate of Health Services, Manipurga. Ipuaga unaduna saba wari bataesi, nasigi thauramgi aroibo ina taminare.
3: Taminare sebema, thaurampu thokpana. Nongthombam Romani. Adu di sebema tongan tongan ba makhal mathel gi thoram singa sisu tamin narwani na khongangi thoram loichanjana bagi pungja adu su yorle.
2: Ahoi.
3: Isilu pasu matang soi da hanena batarsi.
2: Funny funny.
3: Khongangi thoram tabiram liba khwai pumna mapu isilu pana amukahana khurum jari.

0: 건강이 더러운 따위리.
1: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가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르빠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나리
2: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우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영기다막 톨룩두나 레이박 세암바다 아초우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1: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2: 락카두리바 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우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미얌다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흠다기 망아 포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1: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인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유
3: 카이드라 요시다 얌나나
4: 나진카이가 HIV 테스토르게도바
3: 카이기나나바니 디 HIV 테스토도이데
4: 이바니로 호우마기 아한마센 하이나크레 아다 이바니 HIV 테스토토우세나 하이나람바
3: 나바니디 양쿠이라 다이네 강나락바 아두가 카이기노 HIV 테스토도이데 나바니기세 아마나 아마부 얌 타자나다바이 와니네
4: 아두이나테다 HIV 테스토토도나 HIV 레이 나트라가 레이테이나 강도파이브세 얌나 파바타박니
5: 마시 학장판에 레이바 아마디 아코야니기 둥기 분식이다막니
4: 아두나 HIV 테스토도나 이사기 HIV 스테이터스 강도파이브세 루틴 헬체업급기 사루 아모 헬라다바니
3: 에이쇼 HIV 테스토토토닝에 두다 kai yumba positive oi ra ga di myam na khangoi dro
4: hiv test to ba ba se confidential ni aduga nang ki test ki result da na mata da haido oi adu nang na aids ki maram da

람쳇 차젯 미 아마드 야오리바 군싱 마하키 타제자비 와칼 아마숭 미 오이바기 마타우 홈시 불라불라가 우리바 마삭투부 람쳇 차젯니 나하키 눈티기 타우리바 론쳇 아마숭 타우톨락바 타박싱다 마시마미 타르이 콰이리기 땅바 마니 묵타다기수 헤나 잭신나 마시부 에코이나 망키드나바 탐바 마타우타이 마이파크 미야모 오이게 하이라바디 람쳇 차젯 짱이 조지 워싱턴나 아숨나 하이키 밍쳇 푸나막타기 콰이디기 헤나 마말얌바 오이리바 북첼 생바 미야마기 파자바 람쳇 차젯 하이바 포치수 리엥드나 망한다나 탐방암나바기 아쳇파 와칼 아마숭 아왕바 군두 마탐 추파기 아이나 레이바 밤제이 이티하스키 사타가다바 콩챗 셈락리버시 보타다바 나트가 미암기 아팜바 와칼나 나티 루칭바 네타두기 람챗 차젯 아두나니 북첼 홍다바 하이버시디 우바굼 우다바굼 토바 포삭 나티 마이 파크나바기 짱실락바 람비다 쿠디 티품 카야레이 마두다 타신 투신다나바기 다막 아쳇파 람챗 아마숭 깐나 호나바 마얌 아마짱이 훌란바 미레이 핫 카야기 왕앙 미체이다 푸닝 손타다나바기 캐릭터 마타우 오이바타이 미 아얌바나 마코이 마사기 마이 파크바디 오이닝 라가 아토파 마이 파크라바 미부 투카차바 잉티바기 마람 카리기노 카나곰바 미 아마나 아타이다기 카라헤나 파갓키바 톡라바디 미 카야나 마부 싱타비가다바기 라이카타 한나바 혼내

미 에만의 징돌 마트 용나 까키브도 우르가 마하 쿠진 쿠난 톡득이 요키브나띠 아두가 마두 떠우보다 마하 아와브가야 칸키 해브도 나학나 또인 우버팡이 마두기 쿠덤두 뿐시다 캐나다나 아둠토이 신파마마다 마이 빡라바 미석두부 마이 빡하우드라바 쿠디막나 깔락미하위 마코이두디 타박디 빵톡빵암다바 미나 떠오바 타박다 아숨나 떠오바나 쭈미 하이나 딱나바 미니 아두부닝 싱가다바디 훌라리바 미싱두 루칭바수 오이데 타박 떠오바 미수 나띠 훌라락바 와헤이 따르라가 나학나 람퉁 여우나바 호나바다 뿡닝 봉가누 사다란 미암 아얌바나 미기 훌란바 와헤이 팡다나바 나타이나바 호네 가리슈 낭루다나 가리슈 떠우르다나 나트라가 오이루다나 레이라가 미나 훈두나 낭락다나바 마코이나 떠위 아마송 마코이 미토이 미헨 나띠 하이바두 생나 웃나바 호나제 나학나 타박 헤나 빵톡리바 마케이 미나 훌랄락바기 쿠동티바 헤나 레이기니 오스카르 윌디나 하이라미 포트 쿠딩 셀 카얌피바 포트노 하이바디 캉바 아두가 포토기 까나바 마군디 카리마타 캉다바 미니 사마로착 오이리바 미시 카나마타나 마부 훌란두나 낭락바 밤나데 더위 구무송 팟다

아카스바니 임팔 허지가 물란톡자리 마니푸리 품이세이싱 땅가가시대 란톡자가 도리바 이세이싱하시 쿠도울 하이바 와헤이시가 마리레이나나 레이첼로이나 시험자바 품이세이싱니 마루프싱 마루프싱이 본시대수 쿠도울 마야마마 방비람가니 간제이 쿠도울기 마말레이테 미나 피락바 쿠도울디 미라이나데 마말레이나 롱니 가나 강은다나 제나 탐자바 쿠돌 까야마수 레이리바니 좀드르네.

간절히 비세시 굳이 필름되기 함음 서다는데는 섞고 있으니 엠헤먼 뜨기 마액다 돈부 당점나 세랑고 있으니 머릅싱 구도 넘어기 먹은 하이라기디 독독가야 부능신 능싱한 방금 봐두니 까이나 크라버까야 세나 크라버까야 하우 크라버 독독가야 비나 키바 능시 구도 넘어름 외두나 능싱할리 라토 크라버까야 이망다 상상나 우할리 가야 아득한 크라바 눈시 구돌 마기 먹은 새.

한재씨 위세의 시기를 위해나 땅가가시다 마니뿌리 품위세싱 란톡불로이자리 땅가가시다 란톡사키 위세싱 구도울 하이바 와해시나 레이첼로이나 샘자두나 란톡사키 위세싱이 더름 선독두나 따한자리 위세 아카스바님 파기 상하이 채닐되기니